0: 住咧，其实系一项要去学习啦，同埋有系统性嘅一项运动嚟嘅。
1: 咁我哋希望每位中学生都可以喺自己棵树上面揾到向上爬嘅勇气同埋行动力啦。咁今集咧就多谢晒大家，我哋下个礼拜再见啦，一齐讲声拜拜。Bye. Bye.